0: 예물은 예물은 아타나베 こいつは 난다
1: 대사 この 시도와 장성준 지안타이 타이초 류구이순 데스
2: 太君，我的意思是，把您喝的那个水，我给你吹吹，吹吹，凉得快。